0: parish.
1: 응.
0: 응. parish.
1: 이제 Saint Agnes.
0: 맞긴 해. 아, 같은 페린자리야 뭐냐 무크루 와 parish 이거.
2: 잼베리 롬진다로.
1: Father 로고비.
3: 왜냐면 이게 고비. 왜냐면 이게 사. 이거 왜 쭉네 이거 고비. 라우리야 두와 보트바 두고서 해. 아, 이거 뭐. 그리나 바로 고비 바비리 무칸타라. 바로 많이. 야, 고비야 왜?
0: 칼이. Namba B.
4: Pichi pichi, yandi kuita mumi aganya jengaro.
2: Okay, so come on, okay, so come on.
0: Namba B.
2: Your father Joseph Lugobe, okay?
0: Namba B.
2: Erinya limu yeri kudiri kule message zokufuna.
0: Tuyembile yo. Litaje. Tuyembile yo luyimba lumu. Okweze zimbi wa mkusinza sakramento. Betuba tu sinza, the blessed sacrament.